0: 그래도 너에게 했는데 궁금해하셔서.
1: 아줌마가 해주시는 밥 너무 먹고 싶어.
2: 刚刚那首歌是孙盛希的 Tteokbokki。 那今天呢，我们节目到这里告一个段落，谢谢大家的收听，我们下次再会，拜拜。